일어나 보니까 별이 이제 기다릴 아니에요? 기둥기 나가는 반 마릉마릉 기다려요 나오 니마사 대반 시바도 여러 개도 올려서 성우들 아기